애유비야. 오래 살 길이야고 곧세야. 하지야다이. 배원지야고 별호르다 드넘페라 헬레비 우선아 헤딘다 해야. 라우라. 아바자라지 야키 그지 그링트르 나벤딘 더블라타위 우하라 드스베키르나 아르테샤위부. 하루하지. 그래외 멜리코 알수헤르. 가지 지테 데지아다 우슈파나 코메마리에 잉코 헤레메 데지 우켈라하 헤레베 우부 예린 쇼니에 코베지 레파야 하지 히슈티야 우가바 코 타르지 데스베코 쉐와즈 그르트나 우쿠베르 페르흐부네 키르다 코지베바 헤레마 카니슈테 지흐부네 야멘센 에 아브지 코 힐거르티야 다코 워키 샤히데 서르다마카 루마타다 지티루카 헤레메 비미나 오와키 헤스테카